0: 들어올 까 뭐하는 거야? 나! 이! 이거 다? 오예 이모기 떡꼬바 나고 오염? 아?
1: 대모 비만미 오염니
0: 오염? 머리기 쏠 때는 이모 다고 뭐하는 거야? 오염 뭐?
1: 우사?
0: 머리 달리다 가요 생 다가 뭐 가고 대 오염 대모?
1: 부비려 빨리 아비니 뭐? 아요 칼리 모다 오나 오나 그냥 낙비노 앙이야, 디바? 카필라나 니 모습 시키티. 오나 가 nakahukom siya nga buwagan ka. Pero sa pagkatinood, tili kami uyab. Siguro, iyalang tong gipuhat para doon na si Katarong, doon na si Rason nga ikasulte. Diyan ni mo, tungod kay kapila ka nagod niya masakpi nga nabinuang. Pero maglisot na sa pagbuwag ni mo. Maumikurso lang siguro siya o maulang to ang iyang nauna-unaan nga Katarongan nga uyab. Pero di taon mi uyab, uy!